0: 现无界探索历程，寻访故事深处，点亮无限潜能，置身体验空间，让精彩相连，从此刻看见。中国一汽发现大湾区，星期日凤凰卫视中文台，跨越国界，对话全球。凤凰卫视搭建专业平台，汇聚各国精英，深度交流，共探发展趋势，携手开拓，共创未来机遇。凤凰行天下，全球布局，全球报道，全球传播，企业出海首选国际传播平台，中国企业走向世界，国际企业走进中国的可靠伙伴。 Finisco Global， 凤凰行天下。环球电影大观。
1: Am I literally one of the many legends? I hope you know. Oh, but not you would know.
2: በመጪው ባል ጤነኛ የሆነ ኩታራ ሁሉ ወደ አዋቂነት ለመሸጋገር የሚያደርገውን ሁሉ ታደርጋለህ። በግን ታርጋለህ።
3: ምናልባት ብትለቃት የተሻለ ሳይሆን አይቀርም።
4: ይህን ቦታ ጠልቼዋለሁ።
5: መቼም ቢሆን መለየት የለብንም እንጂ ቃል እገባልሻለሁ።
0: 杨高，6月11日中午12:10，凤凰卫视电视台。